노래한 예수 가고 참 두려 왜 캐네 나 망인가 아 예수 고태리 Star 5, Star 779 hash. Osolia Ace Cheza Cheza. So Ace Drew. What a great city with San Urato. Ura Sokera. Star 779 hash. Channel number 4. Today I can be a rich in Sekumi, never rich in Mambia.